0: 약간은 내년에 콩카이고니 외국이야카 진짜카 인데그리 나나콜레 야타니 콩고이테로 오케데 외국한테 이이다인 코타케다 세네 이이타고자 인페 코월로 콜로와티 진짜카 이이타 나해 쪼아카다 모르고니 외라카코네 알아테 자다카코니 진짜카 이이
1: 이 고자나 저거 알라하니 코텐네 키디
0: 알아가다 해.
1: 소탄키 알라하 키텐 니원네 키디
0: 아, 아까 호레야 키. 네, 이데 셰 알라 키디 와야 키 알라 키딘 키. 데이 해 카드. 돈다 그 스쿨 코사라 키디 테네 이 타라 테네 쇼타나 가고나. 그 이게 다 코이 코사고 쇼 에이 테르케냐 파와야 알라야. 아, 해케 짠. 알아, 근데, 나, 윤, 나, 타, 게, 짠, 나, 구나. 하고, 샤, 짠, 니, 해, 하고, 토, 고, 짠, 니, 해, 하고, 짠, 니, 콘, 데, 우, 나, 구나. 아, 과, 가, 타, 와, 게, 짠, 니, 샤, 게, 에, 게, 이, 와, 샤, 게. 아, 라, 에, 게, 짠, 데, 우, 네, 뒤에, 샤, 하, 로, 가, 짠, 야. 니, 콘, 샤, 씬, 씬, 이, 우, 뒤에, 하, 에, 뒤에, 콘데전 세대 왜 나고나 저 이게 대내 코사다 왜 콘데전 세대 왜 자하나 자고인 거셔 왔다 친 때네 생각이 왜티 아자 또 하셔 보고 예 이가 얘기나 다다다 친 사가라 이렇게
1: 라 메카 데타 이스 꽂아하디
0: 라만 나도 이해가 탄데이 때네 코고이에네 끝나서 탄데이야 또이 홀코이에네 라메케 야 친다는 거 람매 신데 야선 람매가 저야다야 또야 티코네 또 그라케니 원이 아 탄데이 이 에렐리케 타카이 모르칸데 휘에칸데 고이와 이 캐츠인데 캐츠인데 이 짜라티 된 이니 타카이 모르사 하티 그러니 람매 이니 타카이 모르 이나 칸데 하왁스에지 에이 소 알아데 위테레 오네가이
1: 알아 동어전에 케티그 이 지니스 카라니트
0: 아 티에 콘쇼 엔 호리에레 마티 나카티 코쇼니 와자 티신 자카이에 탈레 나코코 나라타니 콘사라서 제시나 유에 월한타다 인타나가라케이 그니 아까 알아서다 그 자타에 사고 저와 빼간 데다 나가 키디 이곳에 꽃에도 오케이 이거가 자타에 사고 저다 나가다 내 타이츠는 너 데다 나가 키디 아이엔 다스는 라트 에어랜디 니 화야 쿠라 라트 와 세텐 라트 와 세다 포아이엔 다스는 바꾸는 화야 다인 라트 에어 빼다 나가 키디
2: 헤테르라 레티니 코고츠 에메르 바니피 헤이 이야 케코인데